0: 지 마이 꽃대 우렁아
1: All over the way, country.
2: Let's go.
3: Here to stand proud.
4: Kina koutou.
5: Kia ora.
6: 95.4.